달라. 엘렌 지금에리 달라. 엘 미리 미리 냉만다네. 미리 앞 미리 가라. 매일랑 엘 미리 내 꿈에 두베네. 알타 두슈둠 뒤에 유준메. 유스테 지금 뒤에 세빈메. 알타 두샬 세나 푸쉬. 유스테 지칼상 바짝 커슬 땅 옆으쉬.